마마 어스라니 우여 어스라니 아야메사 아자 이 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아자 우여 어스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여 어스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여 어스라니 반야 웬야디 바타테비카 바페리 워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Hey, where you're sitting?

밑에 가만히야 마수만 삼 아는 아니자며 아니자며 나 밑에라 과단나 밑에 밑에 밑에 하세 야리에 아무치라 바나미 남여 드라마티오 I am a hunter, my baby.